야 티키티키 토이야 따 토이야 따 토이야 따 따따 토이 따따 토이 따따따따 토이 토이 따따따따 토이 토이 드미키 드미키 드미 자 드미키 드미키 드미 자 오라나 라갈라가 지키타가 지길라가 지키타 자낭구로 장 자그르그르 자그르그르 자그르그르 자그르그르 자그르그르 자그르그르 자 자그르그르 자그르그르 자 자그르그르 자그르그르 자 자그르그르 자그르그르